0: all day.
1: Why, you don't? 아, 시끄러. 시끄러. 미스터. 잠깐만, 그놈 말이. 조심해, 미스터. 너무 이상해. 모이 나무로 스티더. 손나무. 와, 이 날이 더 시끄러. 내 노래. 와. 시끄러. 이 날. 뭐 세네바 두 노래 일러베데스
2: Oh.